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홍든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식습관 관리부터 야간 숙면 환경까지 일상 곳곳 건강을 챙겨야 할 부분이 참 많죠.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는 채소 불안증부터 영양 만점 슈퍼 채소 케일, 여름 대표 음식인 냉채 안전 보관법, 밤 고온이 가져오는 건강 위험까지 여름 생활에 꼭 알아둬야 할 실용 건강 상식을 한 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녹색잎 표서를 한입더못 먹으니 마음이 허전한 기분이 들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채소 불안증이라는 신조어가 조용히 유행되며 많은 사람들이 매일 채소를 충분히 섭취했는지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요. 녹색잎 채소 쉽게 챙겨 먹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에 곁들이기. 아침 메뉴를 준비할 때이 채소를 간편하게 더하는 방법입니다. 면을 삶을 때 시금치 한 줌이나 상추 몇 장을 넣고 죽을 끓일 때 다진 채소를 섞어도 좋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 때 상추를 추가하거나 달걀 요리를 할때 녹색잎 채소를 곁들이는 것도 추천합니다. 둘째, 소스에 찍어 생채로 먹기. 민들레, 상추, 청경채, 고수, 쓴맛 채소 등은 소스에 찍어 먹거나 샐러드로 만들기 적합합니다. 양념 소스는 된장, 천면장, 해물 소스, 소고기 소스 등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채소 양념 무치기. 여러 가지 녹색잎 채소에 활용하기 좋은 조리법으로 대표적으로 굴소스, 상추 무침, 간무침 등이 있습니다. 물이 끓으면 채소를 넣어 살짝 데친 뒤 물기를 꼭 짜고 굴소스, 간장, 깨소스, 엣젓 등 취향에 맞는 양념을 넣어 버무리면 완성입니다. 넷째, 고기와 함께 볶아 먹기. 고기 요리를 할때 녹색잎 채소를 조금 추가하면 따로 채소 요리를 만들지 않아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의 감칠맛이 채소에 배어 쓴맛을 중화하고 풍미를 더해줍니다. 다섯째, 국에 넣어 끓이기. 토마토 달걀국, 버섯국을 끓일 때 완두콩순을 한줌 넣고 샤브샤브나 각종 국물 요리를 먹을 때 시금치, 상추, 숟갓 등을 많이 곁들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주식에 섞어 활용하기. 녹색잎 채소를 별도 반찬으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만두소를 만들 때 채소 비율을 높이거나 채소전을 부칠 때 시금치, 청경채를 잘게 썰어 섞으면 자연스럽게 채소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색잎 채소 중에서도 영양 효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품목이 바로 케일입니다. 항염작용은 물론 체중관리와 혈관건강관리까지 도와주는 슈퍼식품 케일의 풍부한 영양성분과 효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케일은 흔히 슈퍼식품으로 불리는데 다른 채소

것들보다 영양소 함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다량의 비타민, 미네랄, 생리활성 성분이 함유돼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며 체중 조절과 항암 보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케일 100g당 비타민C가 63mg 들어있으며 오렌지보다 함량이 높습니다. 케일 100g당 비타민A가 364마이크로그램 함유합니다. 케일 100g당 카로틴이 4368마이크로그램 포함돼 당근보다 풍부합니다. 해당 영양소는 항염에 도움을 주고 인체 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돼 눈, 피부,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케일 100g당 칼륨 395mg이 들어있어 바나나보다 함량이 높습니다. 칼륨은 인체 필수 미네랄로 혈관의 천연 이완제로 불리며 적절히 섭취하면 혈압 안정과 혈관 보호에 유리합니다. 케일 100g당 칼슘 66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케일은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환경을 촉촉하게 유지해 변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관련 연구에 따르면 채소 섭취량을 늘리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과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케일은 십자화과 채소로 독특한 생리활성 물질인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함유하고 있어 암 예방과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케일을 잘게 썰거나 충분히 씹어 먹으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항암 활성 물질로 변환해 정량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름에 채소를 만든 냉채는 입맛을 살려주는 최고 반찬이지만 보관 방식을 잘못하면 식중독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고온이 지속되는 이 계절 냉채를 안전하게 먹기 위한 보관 기준과 주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여름, 시원하고 새콤한 냉채는 가정식탁의 단골 반찬이 되고 마트 음식점의 냉채 코너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급성 위장염,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1년 중 가장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여름 냉채는 2시간에서 4시간 지나면 위험하다는 내용이 인기 검색어로 떠올랐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오래 방치한 냉채를 먹은 뒤 복통,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냉채는 대부분 고온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병원균이 매우 빠르게 번식합니다. 보관 시간, 식재료 선택, 조리 과정에서 조금만 소홀히 해도 건강상 위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름 실내 온도는 보통 30도 이상으로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유해균이 급속 증식하기 최적의 환경입니다. 미생물 번식 속도가 겨울보다 3배에서 5배 빠릅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즉석냉채 미생물 유해 요소 모니터링 보고 2023에 따르면 냉채를 상온에 2시간 놔두면 세균 수가 이미 질병 유발 기준에 도달하며 4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위험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시큼한 냄새나 끈적임이 없어도 구토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관리를 할 때 음식만 신경 쓴다고 여름 건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낮의 폭염보다 밤에 지속되는 고온이 인체에 더 큰 부담을 주고 각종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데 관련 위험과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시죠. 밤새 기온이 높게 유지되면 몸이 열을 정상적으로 발산하고 낮에 열 스트레스로 입은 손상을 회복하지 못해 여러 가지 건강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야간 과도한 더위는 전신 건강에 지속적인 나쁜 영향을 줍니다. 밤은 낮 동안 받은 열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휴식하는 핵심 시간입니다. 밤에 끊임없는 고온이 지속되면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데 주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망 위험 상승.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28개 도시 주민 사망 데이터 918만여 건을 종합 분석한 다기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낮 폭염 영향을 보정한 뒤에도 밤 더위는 비사고성 사망 위험을 40에서 50% 독립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둘째, 수면 장애로 인한 면역력 저하.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더위로 잠에서 깨는 횟수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야간 기온 상승으로 1인당 연평균 수면 시간이 44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내 온도가 28도 이상으로 높거나 습도가 과도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약화됩니다. 또한 고온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해 만성 염증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셋째, 심혈관계 부담 가중. 야간 고온은 인체 자율신경계를 교란시켜 심박수 상승, 말초혈관 수축, 혈압 불안정 등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 기관에 장기적인 부담이 쌓이고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악성 부정맥 등 중증 응급질환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넷째, 열사병 발병 위험 증가. 전문가 설명에 따르면 밤새 기온이 높게 유지되면 체내 중심 온도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해 다음날 기초 체온이 높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체내 잉여열이 계속 쌓이면 각종 세포와 장기에 만성적인 손상이 발생합니다. 다섯째, 노인은 열성 뇌졸중에 취약합니다. 이뤄지는 일부 노인들이 냉방병을 걱정해 에어컨을 켜지 않고 방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밤에 과도한 땀 흘림으로 탈수가 생기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며 혈액량이 줄어 뇌경색과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상승합니다.

고은 다습한 환경 특성상 식습관과 주거 환경 하나하나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냉채 보관 시간 규칙을 지키며 밤 숙면 공간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작은 습관만 잘 지켜도 폭염으로 인한 신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여름 생활 건강 상식을 일상에 실천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홍련이었습니다. 여기는 더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